있습니다. 요즘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봐도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럴 때면 여름의 낭만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음악 감상을 하며 초록빛 대자연에 안겨보세요. 여름의 초록빛 향기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해주고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정아마당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초록빛 사랑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히면서 노래 아리랑 연정을 감상합시다.

해마다 여름은 초록빛으로 찬란하였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은 여름 추억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저 멀리 푸른 산의 푸른 잎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에 살고 있는 윤명학 강경옥 씨는 80고개를 바라보는 로부부인데 주말이면 요청 한마당을 어김없이 시청한답니다. 그러면서 흥겨운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 향수를 달래보른다면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하늘을 눈을 감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계절에 푸른 가슴을 열면 꿈 많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남성 정주시에 살고 있는 한정숙 씨는 고향을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거의 돼간다면서 그간 고향에서 두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원해온 부모님께서 이젠 자식 걱정은 말고 만년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미라는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해봤습니다. 고향의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떠, 옳지. 떠, 사사 덜고. 좋다. 떠.
2: 옳지.
1: 아, 빠르다. 너 바로.
3: 봤다는 게 차다 청한 다음에 홀라 이러는가? 어?
1: 아, 청하는 거 보라매.
3: 네, 부딪히는 거 보라 했지. 부딪히는 거 보라 했는가? 어? 부딪히는 거 보라 했는가? 오, 내 사랑스러워.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아, 여보, 다리 없어.
3: 아프다, 아프다.
1: 야, 이 사람들이 차 시원한 그래.
3: 아이, 누구네 차인가 이거 너?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살아 내려 차야지 내려 차가.
1: 어? 살랑살랑 말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3: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어? 아침에 나갈 때까지 없던 차 고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어? 와 내 좀아 열털이 먼저 차이 영체인가 사람이.
1: 여보.
3: 어 누구네 차가 이게.
1: 여보.
3: 어?
1: 여보. 사랑 조용조용
3: 내 지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얘 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내 오늘 이거 좀 박수 달려버려
1: 얘가 참 여보
3: 야
1: 아 스톱 쟤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3: 응
1: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원짜리다 2만원짜리 에? 이 차는 올소 시사에 가면 만원 더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3: 응?
1: 아, 야,
3: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시니 뒤뒤요 박살이 났지, 뒤뒤 박살 났어.
1: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 거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요. 어? 다시 내면 내년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이 낸다, 죽어도 아이 내.
3: 아이 이 나가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 되는가?
1: 아이
3: 어?
1: 여기 요 3층에
3: 어.
1: 우에 관리하는 시어린이 집이란 말이오 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 여기 지금
3: 우에 관리 시어린이 당당 내려오셔 당당 내려오셔 우에 관리
1: 오지 무슨 일입니까? 어 형님 아줌마 무슨 일입니까?
3: 우에 관리 예?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1: 예?
3: 시시하게 놀래긴가? 어? 어?
1: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너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 이랄까? 예? 좀 진지하죠, 진지해?
3: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내 지금?
1: 내 지금 진짜, 아이 우리 같이 지금 진지하게 생겨서 생겼는가?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4: 에이. 제 혼자 산 지 10년 넘은 누구나 다 하는데 가서 있는 시야. 어?
1: 아이, 형님에! 야, 좀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뚫쳐내면 이랄까, 예?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3: 아이, 우회 관리.
1: 예.
3: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초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탈쇼하는 게 이게 말이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니까, 위에서는.
1: 그렇지,
3: 이거 관계라고 뭐할까, 위에서. 이게 와보셔.
1: 자.
3: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1: 어떻게 됐는가, 봐. 와, 이제 박살 났구나.
3: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
1: 맞지?
3: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1: 그렇지. 야,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지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
2: 여보, 참수. 넷지라는 거 보. 쇼리.
1: 예.
2: 야, 내 원래 쇼리를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1: 야, 아 형님과 내 관계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2: 아이 쇼리,
1: 예.
2: 지금 우리 쇼츠에 이렇게 엄중한 자사가 발생했는데 예?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 떡도 뭐 조세라 어?
1: 에이구 아, 이건 이제가 그
2: 아 됐어
1: 야,
5: 야, 이게 좀 억울하다.
2: 쇼리.
5: 예.
4: 근데 저번에 그 쇼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5: 어,
4: 그 한세 말.
5: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납다.
4: 야, 쇼리 말할까 영 흥치사하긴 하던데.
5: 뭐랄까 그래.
4: 에이, 없던 일 하겨.
5: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발기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좀 말이야.
2: 쇼리 생각해보.
5: 예.
2: 구각신이야. 영 우산각시오. 어? 곱게도 생겼고.
4: 근데 쇼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구각신 쇼리도 마음이 있겠어.
5: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쇼아놓겠습니다.
4: 떡 쇼아놓겠다고?
5: 예.
2: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쇼아놓는다.
3: 정말? 응. 정말인가?
5: 예, 정말입니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자.
3: 내 차를 오치라 이거.
5: 야,

0: 신기해 본 전신다.
1: 애니맨 날 소개해 주겠다. 이 녀석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2: 곱게 생기라면 하여튼 말도 마.
1: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이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2: 아, 저 말씀 게 무슨 곱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냥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0: 뭐이라고? 난 지금 말씀해라 돼?
3: 이 자주까지
1: 말씀해서 자주 됐습니다.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주히 타겠으니까 두 분은 자 피하셔. 예.
0: 아이 피하라고. 예.
3: 자주히 찬데 우리 어째 피요?
0: 글쎄.
1: 아, 내 지금 이 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예. 혹 자주히 부담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다 그저 예. 실수로 할까봐.
0: 저 시원히 어째 너희 험하에서 뒤굴뒤굴 구부는 게 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어?
2: 글쎄 내 보기에는 대비 자주히 나한테 당할 것 같은데.
0: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2: 야, 잡사. 아이 시원히.
1: 예예 형님.
2: 아 이렇게 할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자주는 혹시 딱 잡은 게 도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1: 어, 그럴 수 있지.
2: 그럼 그냥 시원히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1: 그럼
2: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자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나를 탁 아이 우리 같이 탁 부르.
1: 아줌마이
2: 우리 같이 드사를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0: 얼씨 날 보셔.
2: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이 내가 자주 잡기 마.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면 두드리겠을까? 그때 나오죠.
1: 오지.
2: 자, 도미 피하시오.
1: 피하라고?
2: 여보 가겨. 저리 수고해라.
1: 에이.
2: 여보 쳐. 가겨.
1: 잠깐. 나를 소개해 주겠던 여자 그렇게 꼽게 생겼다.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 폰에서 있어 뭐하니? 사수이 왔다 가는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이리겠니? 옳지. 보이는가?
0: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려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누가 이렇게 짐 하이다 막 났니? 와, 차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도둑이 나서지가. 아, 그러니까 이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가 오니까 인차 내차 뒤에 숨었구나. 아,

0: 이야! 이야!
1: 무지! 도둑이!
0: 야!
1: 어디?
0: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1: 무지! 내 도둑이? 이야, 내 도둑이 아닌다네.
0: 야, 도둑놈이 짓을 도둑놈이라고 봤니?
1: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0: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1: 네? 생기긴 해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0: 그 생기를 빨리 버리고. 옳다. 자수해라.
1: 자수?
0: 단바이 충관 강쥐 중에 단바이 충관 강쥐 중에 예.
1: 예? 어제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제? 아이 아줌마야,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0: 어째? 어째? 내 누긴 거 말아 뭐? 어째 복수하다고?
1: 어째 복수? 야!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0: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1: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마라.
0: 와, 아주 제 쪽에서 나 꼼짝 말라세? 아, 됐다. 도둑이야!
1: 야! 아줌마, 소리를 치겠어도 못 깨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닿아서 기가리 막 번져지, 마, 야. 기가리 번져지.
0: 와, 내 이렇게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뭐 얻을까봐 무섭지?
1: 뭐라?
0: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1: 꼬리야. 무슨 또 허망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0: 와, 도둑놈 주지? 뻔뻔스럽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 아줌마, 지금 이 자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야, 내 도둑이.
0: 오,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라고 승이 나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지다. 야! 아줌마,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죠. 내 갈기. 해님에!
0: 야! 니 여선 해님에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1: 꼬리한테 불어나냐? 아버지! 해님에! 아버지! 해님에! 아줌마! 아줌마, 지금도 나 지금 소음도?
0: 응.
1: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이런 자유가 말이 같아. 이래 때부터 이래, 이게. 머리야. 이래, 아줌마! 빨리 나오자!
0: 잡았어! 잡았어!
1: 부자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2: 예? 덕신이 말 그거 키다, 이렇게, 그지?
1: 아이, 덕신은 여만한테. 글쎄, 내 불씨를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0: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어?
1: 저기 어디?
0: 도둑이 한 사람 안 했더만. 우와, 물이구나. 나는
1: 저 바로 떠오르는 도둑이란.
0: 너 여자.
1: 예.
0: 네 오늘 내 데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 이봐셔.
3: 예.
0: 아유.
2: 어제.
0: 여보.
2: 야?
0: 당신 해결하죠.
2: 네? 네, 어떻게. 아이.
0: 당신 해결하니까.
2: 아줌마!
0: 예.
2: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 여기다 세운 게, 청하고 관계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0: 뭐야?
2: 아이, 그러게 해라.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아예 세웠으면, 자사고 아예 났을 수도 있지, 뭐.
0: 예, 정말 내 미안합니다.
2: 아니, 미안하게 한번 미안하게.
0: 아, 내 정말 미안합니다.
2: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예.
0: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예.
2: 요니.
0: 오, 선생님.
2: 요리!
0: 뭐야? 선생님!
2: 요리!
0: 야! 이 옷돌이 와서 연애를 하세?
2: 뭐, 연애?
0: 당장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2: 여기 뭐, 하지 마. 우리 단이 출납이.
0: 예, 예.
2: 내가 씨요. 인사.
0: 언니, 안녕하십니까?
4: 쇼리.
2: 예.
4: 저 각시 바로 내 앞에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 그 각시요.
2: 아, 그러신가?
4: 예. 요리. 예. 이 동무 바로 내 전번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의 책임자요.
0: 이 도둑놈이.
2: 아니, 도둑놈 아니라고 자꾸.
0: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어머니를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리의 관리자부야니까. 시어말?
2: 시어말? 좋아. 혼자 산다며. 아, 시어말이라니.
0: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1: 예?
0: 해마다 이때쯤이면 천식이 더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사받으려다가 차 세울 때만 같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나서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럼 차 수리부는 꼭 되겠습니다.
2: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4: 너니
1: 예.
4: 연일이 뭐 참 대단하지.
1: 야,
4: 아이 사별한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1: 온다. 인사 없습니다.
4: 야, 아이 우리 연이 보,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민의 집 차 올라가 한번 보고 그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1: 야, 정말 힘들. 자, 아까 사실 말했잖아.
4: 야,
1: 저 전번에 우리 조시하는데 다 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4: 야,
1: 그 오늘이 우리 저 바람머니로 동작의 바람머니로 저 전문가로 사는 날이잖아.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딱 따뜻하게 댄서 방식 봐서 초체라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중입니다. 내 기술은
0: 아이 정신 있으니까 정신 있는가.
1: 어째
0: 병원에 가 조명검사를 했는데 밥 가도 먹고 어떻게 검사를 할까. 정말 저래.
1: 아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사를 못한가?
4: 아, 밥 많이 먹으면 화합이라면 미쳐라면 어떡해요?
1: 해봐야 알지 뭐.
4: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 마모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나간 게요.
0: 야, 정말 챙기시는 게 왜 그래?
1: 야, 말할 건 말해야지. 그러니까 박할머니 입원하면 거기서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4: 그렇지.
1: 야, 아줌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스워한 줄은 정말 몰랐어.
0: 뭐야?
4: 사람은 그렇게 겉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1: 맞습니다, 형님.
4: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아, 근데

외롭고 괴로울 때 웃음을 잃지 않으면 마음속에 행복이 함께 머무르고 일생의 모든 일에서도 기쁨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는 김변 씨는 연교시 하남가에 거주하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김변 씨의 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큰이모와 이모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해서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련꽃 연가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강이 더위에 지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타향살이에 힘든 분들에게는 근심 걱정을 가셔주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는 박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박계숙 씨는 다년간 타향에서 생활하다 보니 고향의 여름이 너무나도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의 푸른 산천에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왔는데요. 도문시에 계시는 박계숙 씨의 부모님께서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신심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봅시다.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비는 소원이 떡볶이 실컷 먹게 해주세요, 초콜릿 실컷 먹게 해주세요, 게임 1등 하게 해주세요. 너무 소소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큰 바람이기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은 어떤 것일까요? 네, 1월도 하순으로 향해 달리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올 한 해는 또 어떤 소원,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이 또 그중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방 김경희님께서 웃음꽃이라는 네 짧은 시 네티카시를 보내주셨는데요. 활짝 핀 아름다운 웃음꽃, 사계절 따로 없는 웃음꽃,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웃음꽃. 네, 사진에 보면 어떻게 베란다에 이렇게 예쁘게 화분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예쁜 화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사계절이 따로 없는 웃음꽃, 우리 여성 클럽에서 활짝 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듬뿍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호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호강하게 하고 그래요. 덩실덩실 춤도 추어주시는 이모티콘에 제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래요. 첫 곡은 주현미 가수의 러브레터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램이라는 노래 오늘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바램이라는 노래는 들을수록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항상 마지막 1초까지 제가 볼륨을 계속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토록 듣고 싶어서 여운이 남아있는 노래라서 1초도 아까워서 볼륨을 미리 내리지 않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작은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현준맘님 금선희님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남옹란 작가님의 글 이불 사랑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만덕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이러고 보니까 만덕님도 정말 열렬한 팬이시죠.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짧은 글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즉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아닌 단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잘 되면 거기서 벌을 것을 배우고 안 되면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매 순간의 경험이 주는 가치에 집중해보자. 그것이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드는 일의 자세이다.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 그릇, 생각의 깊이 등등이 또 이런 지혜로움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수놓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최원무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커피 한잔 티타임 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네, 선곡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아침 저는 또 커피 한잔 이미 마시고 생방송실에 앉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요. 요즘 습관에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찾게 되네요. 그래요. 무엇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영거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들리시나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들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옹란 작가님의 글입니다. 이불 사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불 사랑 남옹란 이제 곧 설이구나. 빨리 설 준비를 다 그치자. 샘이 튀면 집안 고삭고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상례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이불장에서 굳잠에 빠져있는 이불들을 꺼냈다. 꽤 오랫동안 이불장에 고이 놓여있던 이불들이 주인의 설맞이에 덩달아 기분이 들떠 기지개를 켜는 것만 같았다. 나는 통째로 씻을 이불과 거죽만 벗겨서 씻을 이불들을 분리한 후 여지를 좀 두고 이불들을 털어서 조심스럽게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도 흥이 난 듯 절주 있게 빙빙 잘도 돌아갔다. 한참 후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 바짝 마르도록 다 씻은 이불을 건조대에 보기 좋게 펴놓았다. 향긋한 세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도 이불에 피어있는 꽃무늬들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기분이 묘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덮을 남편과 자식,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나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이불이다. 정말 못 말리는 이불 사랑이다. 이불은 보온을 해줘 수면을 덮고 피로감을 풀어줘 포근함과 개운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어둠이 대체 살며시 깃드는 저녁에 식구들의 잠자리를 펴느라고 이불장에 마주서서 차곡차곡 개어져 쌓여있는 고운 이불들을 환상하노라면 이름할 수 없는 감격에 목이 메어진다. 손자 손녀들이 고운 이불을 덮고 우석우석 자라기를 바라는 할미의 소박한 염원과 심정을 이불에 담아서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불이 우리 몸을 감싸고 달콤한 잠을 자게 함으로 어떤 이불 거죽감과 디자인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심미 관점으로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노란 민들레처럼 선명한 꽃이 피어있는 꽃천이거나 목천으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지난날 손수 이불을 짓던 시기에 면포를 파는 가게에 가면 한 벽을 장식한 꽃천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곳에 가면 나비가 이곳저곳 옮겨앉듯이 여러 가지 꽃천을 두루두루 만져보면서 이불 거죽을 한나절이나 고른다. 눈꽃처럼 흰 이불섬 위에 진분홍색, 하늘색, 주황색의 꽃천들을 맞춰 정성들여 키우면 곱디 고운 이불이 탄생한다. 새 이불을 덮게 되면 남편은 늘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고 자식과 손자 손녀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환히 띈다. 매번 알심들여 고르고 정성들여 꾸민 고운 이불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무르익고 애정이 넘쳐난다. 손자 손녀들도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시시 웃는다. 바람대로 꽃잎을처럼 피어나는 자신들의 미래를 꿈결에서 보았는가 보다. 전에 방학이면 외지에서 조카애들이 놀러와서는 이불 쟁탈전을 벌였다. 이모, 그 도라지 꽃천이불은 내가 덮을 거예요. 숙모, 그 진달래 꽃천이불은 내 거예요. 내가 덮겠어요. 녀석들이 고운 이불을 보아내는 눈은 밝아갔고 그러면 나는 천진한 아이들의 소박한 염원을 만족시켜준다. 아이들은 좋아서 야단이다. 은은한 등불 아래 따끈따끈한 구들에서 군데군데 꽃보라가 물결을 이룬다. 시어머니도 고운 이불을 덮고 간밤에 푹 잘 잤다며 만족의 웃음을 지어 보인다. 생활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불 솜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날 목화 솜과 누에 고치를 펴서 이불 솜을 만들었는데 훗날 인조 솜, 오리털, 계산이 털 등이 나와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목화 솜과 명주 솜은 자연에서 재료를 취한 것이어서 좋으나 솜의 두께에 따라 이불이 무거워지고 세탁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지금은 이불 솜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 마음대로 세탁할 수 있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는 우점이 있다. 나의 이불 사랑은 이미 내 몸에 깊이 배였다. 지금은 돈만 주고 나가면 얼마든지 질감이 좋고 고운 이불을 살 수 있다. 지난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첫날 이불도 이젠 매대에 즐비하게 진열돼 있다. 평소에 이불 상점에 가서 이불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는 건 나에게 일종 향수가 됐다. 나는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

한 꽃무늬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이불에는 한 가정의 안주인이 고집하는 심미 기준, 크게 말해 대를 이어온 일관적인 미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철에 따라 두께가 다른 이불을 골라 덮고 때때로 시원하게 세탁해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말리우면 그날 밤 식구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새로 빤 이불을 덮고 꿈나라에 들어간다. 나의 이런 특별한 이불 사랑은 손자 손녀들에게는 동화처럼 황홀한 꿈의 세계를 심어주었고 남편에게는 건강을 선물해줬다. 이불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 그지없다. 나의 이불 사랑은 불타오르는 석양과 함께 붉게 무르익어 간다.

금방 남옹란 작가님의 작품 이불사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불사랑에 딱 맞먹는 노래가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랑과 포근함을 표현한 노래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영탁의 이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최화자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모두 다 우리 여성클럽의 찐팬분들이십니다. 방송이 잘 들리나요? 이 한마디에 또 최홍문님, 김경희님께서 방송이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송이 들린다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새 것을 바꾸는 의미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남은 시간에는 또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예술 활동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연구가 증명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과 일생을 충만하게 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신체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일생에 걸쳐 심지어 이런저런 병이 몸 상태를 저하한다 해도 감정적 고통과 괴로움을 비교적 적게 겪으며 삶을 꽃피우는 것을 말한다.

네. 일생을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 누구에게나 하루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우리 삶이, 건강이, 마음의 충만함이 달라지겠죠. 내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휴식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충만한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일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힘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요? 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기분 전환도 할 겸 강가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서 절절 흐르는 강물과 푸르디 푸른 터울산을 바라보노라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말소리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쾌했던 기분이 금시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다.

요즘은 사는 게 귀찮아 죽겠어. 몸이 저렇게 망가졌는데도 아직도도 살려고 그냥 악을 쓰고 있다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인차 말을 받았다. 그래도 번갈집 엄마가 아니오. 난 시어머니가 반날 저렇게 애를 먹이니 더 억울하잖소. 에구, 외국이나 콱 가버렸더라면 저런 꼴도 안 보겠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닌가 싶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저도 모르게 량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다.

결국 돈 여인의 대화는 늙음하게는 병이 나면 치료도 하지 말고 포기해야 한다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다. 참 어이가 없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로부터 이름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로인들의 마음이야 어떡하랴. 그들의 대화를 듣노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결혼 3년 만에 얻은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는 그야말로 금이야 어기야 하며 나를 아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4살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으니 아버지한테는 그보다 더한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설나뭇잎을 가마에 쪄서 몸에 감으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제의에 아버지는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뒷산으로 가서 설잎을 뜯으다가 가마에 쪄서 내 온몸에 감아줬다. 그 지성이 하늘을 울렸던지 며칠 뒤 나는 기적같이 앉을 수 있게 됐다.

소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질세라 넓은 등에 나를 업고 학교로 오갔고 힘든 형편에서도 서점에 가서 책들을 한아름씩 사서는 선물이라며 내 앞에 내놓았다. 아이고 내가 못살아. 쌀을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책을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책에서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빈잔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제 두고 보 돈보다도 더 좋은 게 나올 테니까 하며 책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참된 도리를 깨달았고 집채 같은 파도 속에서도 이리저리 떠밀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슬기를 터득했다. 내가 고등을 졸업하자 아버지는 나한테 일자리를 해결해주고자 현정부와 향정부를 발품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녔다. 하지만 장애인이란 딱지가 붙었으니 일이 생각처럼 풀리기 만무했다. 내가 26살 되던 해 양식 창고에서 출근하던 아버지는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퇴직을 서두르더니 대신 나를 그 자리에 넣어줬다. 나는 속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북경 유람도 시켜드리고 세상 별미들을 다 대접시키겠다고 빌렀다.

당시 내 월급은 35원이었는데 몇 달 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아버지한테 50원짜리 중고 손목시계를 사드렸다. 자식이 여섯인데다 뇌병을 치료하느라 그 흔한 손목시계도 차보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였다.

잔치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이젠 효도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1990년 아버지가 중풍에 덜컥 걸려 드러눕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후에는 집에서 링게르 수사를 맞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됐다. 나는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매일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가 집에 가져와서 직접 아버지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아줬다.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는 늘 미안해하셨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셨건만 이제 와서 자식한테 폐가 될까봐 늘 마음이 불안해했다.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인가 보다. 3년 후 아버지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참 많이 후회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북경 유람을 시켜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말았으니 말이다. 효도는 미루는 게 아니라는 말을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냥 그렇게 누워 계셔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외쳐보기도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어머니라도 건강하게 계셔서 아버지한테 못다한 효도를 함께하면서 연심을 쓰고 있다. 며칠 건너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는가 하면 어머니가 반기는 간식들을 사가지고 가서는 어머니와 한참씩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내가 갈 때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이야기로부터 여섬에 다니는 활동실 이야기까지 신나게 들려주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 딸이 뭘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걸 더 신나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양로원이 하나가 있는데 명절이면 와서 부모님들을 모셔가는 자식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로인들은 거퍼 2시간도 안 돼서 풀이 죽은 채로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엿새 동안 한 공간에 있으면서 친구는 아들과 변변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고 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애가 과연 내 아들이 맞는지 알고심이 될 지경이라니까. 어릴 때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말이야. 친구는 하도 한심해서 나를 붙잡고 한참이나 넋두리했다. 자식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 게 바로 부모 마음이다. 시간 날 때 잠깐씩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도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흡족해한다.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챙겨드리고 선물을 사다 드린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은혜를 어찌 다 갚으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님 마음을 안다고 했다. 허나 부모님 마음을 알만하여 늦게나마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은 떠나고 없으니 통탄해도 후회 막급이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처럼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다.

부모님한테 효도했던 자식들도 부모님이 고인이 된 후에는 꼭 후회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할 형편이라면 전화로 종종 안부를 묻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다면 이 또한 효도가 아니겠는가.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삶은 우리를 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갈림길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 자체보다 미련이 더 오래 간다는 통계적 사실입니다. 네, 어떤 선택을 했든 선택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서련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 杜文忠 为了解救秦琼, 宁愿在北平府造反。秦琼一听啊, 这

我义呀，早就下了决心了，别的案子不问，非得问沛君秦琼一案。等我见着你之后，我非要打你300杀威棒。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했습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할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 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 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 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 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점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할빈 극지 공원, 동북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지의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당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이 할비는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외국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 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의 조각 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 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5번째 시간입니다. 숙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빨간 꽃 모본단 이불 위에 다리를 내놓고 건들거리며 흥얼거리고 있다가 왕간지를 보자 환성을 올렸다.
1: 당신이 끝내 돌아오는구만요.
0: 그는 뒤따라 들어오는 행리를 보자 그만 흥이 깨어져 뒷말을 삼켜버리고 콧방귀를 흥끼더니 이불을 꼭두까지 푹 뒤집어 썼다. 행리는 밉살스럽고도 구역질이 나서 그를 쏘아보고는 몸을 돌려 구들 앞에 멈춰섰다. 왕간지는 슬쩍 문을 걸었다.
2: 아버지, 문은 왜 걸어요?
0: 행리는 속이 덜컥하였다. 아버지라 부르기가 매우 어색하였으나 그런 내색 없이 그대로 불렀다.
3: 네 고모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0: 왕간지의 징그러운 웃음에 행리는 더더욱 공포를 느꼈다.

0: 뒤이어 왕간지는 행리 앞에 몇 발 다가서더니 악에 바친 표정을 지으며 엄하게 따졌다.
1: 행리, 너 어디로 간다고?
2: 독강이네 집에요.
0: 행리의 가슴은 평온을 잃고 쿵쿵 뛰었다.
1: 네가 사람 불러 날 붙잡으려고 하지?
0: 왕간지는 무섭게 낙가죽을 부들거렸다.
2: 그건 왜요?
0: 행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가슴이 세차게 드눌었다.
1: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간첩이라고 넌 날 붙잡자는 거지? 좋아, 우리 먼저 누가 누굴...
0: 그는 주머니에서 비수를 뽑아들었다. 숙하는 겁에 질려 몸을 옹성거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행리는 얼굴이 백납같이 질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해서가 아니었다. 눈에서 예리한 검과 같은 성광을 내뿜으며 격분하여 외쳤다. 네.
2: 왕간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매국노야, 죄진 줄 알면 인민정부에 찾아가 자수해라. 날 죽이겠다고? 네 놈도 살지 못해.
0: 왕간지는 싸늘한 웃음을 짓더니 비수를 돌려지고 누그러들었다.
1: 행리야, 너와 난 여하튼 한 집안 식구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널 해치겠니? 길은 두 갈래했다. 네가 날 고사질 하지 않는다면 난 곧 널 놓아주고 밤에 사람을 파견하여 너를 목평성에 보내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하지만 네가 만약 날 고발한다면 나를 무정하다고 원망할 거 없다. 네 자신이 죽음을 택했으니까.
0: 행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에 비수를 든 이 매국노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가. 그는 소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접접한 담장에 둘러싸인 이 깊은 뜨락 안에서 소리친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는 정말 후회 막급이었다.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자기가 죽는 것쯤이야 큰일이 아니지만 이 매국노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다. 먼저 대답해놓고 틈을 보아서 다시 보고하자는 생각이 피끗 떠올라 말투를 고쳤다.
2: 제가 그만 어리석었어요. 보고하면 어머니도 잘못되겠는걸요. 전 가지 않겠어요.
0: 행디야 행디, 청명하고 령리하며 단순하고 철없는 처녀야. 내가 이런 말로써 그 교활하게 그지없는 왕간지를 속여 넘길 줄 아느냐. 너는 놈들의 잔인성을 아직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3: 그래도 좋고 나쁜 걸 가려보는 똑똑한 애로군. 성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다고. 일본 장교들은 돈도 많고 통도 크며 우리 여자들에게도 몹시 극진해.
0: 숙하는 행리가 수그러드는 것을 보자 뚱뚱한 허리를 비비꼬며 간사슬에 아양을 떨다가 왕간지의 엄한 눈총을 맞고 뒤로 물러섰다.
1: 그렇다면 좋아.
0: 왕간지는 말하였다.
1: 넌 이 방 안에 있거라. 밥은 날라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
0: 행리는 이 말을 듣자 그만 급해 나서 얼른 말하였다.
2: 전 독강이를 찾아가야 해요. 휴가를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찾아올 거예요.
1: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덕강이를 찾아가.
0: 행리는 정황이 틀린 걸 알았다. 그는 무작정 문을 열러 달려갔다. 왕간지는 그를 덥석 잡아채며 꽥 소리쳤다.
1: 어디로 가?
2: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0: 행디는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반항하였다. 왕간지의 손가락이 물려 피 터지고 칼이 봉당에 떨어졌다. 그들들은 결사적으로 맞붙어 싸웠다. 처음엔 너무 놀라 혼비백산하였던 숙화가 왕간지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보자 알몸으로 구들에서 뛰어내려 칼을 주워 왕간지에게 주었다. 왕간지는 행리를 봉당에 쓰러뜨렸다. 행리는 고함치며 반항하였다.
1: 빨리 어서 뭘 가져다 입을 들어봐라.
0: 숙화는 수건으로 행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왕간지는 흉포하게 행리의 가슴을 내리찔렀다. 다시 또 행리의 배에다 칼을 박았다. 피, 청순의 뜨거운 피는 아침 햇살 속에 뿌려져 나갔다. 왕장세는 일어나 물을 길어 말을 먹이고 참대비를 들고 왕간지가 들어있는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외침 소리를 듣고 다급히 문 앞으로 달려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왕간지가 잠시 자기의 딸 행리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그는 벽돌장을 주워들고 문을 까기 시작하였다. 왕간지는 사람이 온 것을 알자 급히 베개 밑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달려나왔다. 왕장세는 그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나며 고래고래 외쳤다. 왕간지는 그 뒤를 바싹 쫓아갔다. 몸이 후리후리한 청년이 색나른 군복을 입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경쾌한 걸음으로 무심히 행리 집 대문에 들어섰다. 기쁨의 광택이 번뜩이는 얼굴에는 선량하고 부드러운 빛이 이전보다 많이 오렸을 뿐이지 더더욱 영특하고 생기있는 까만 큰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오는 외침소리와 무겁고도 다급한 발걸음 소리에 그는 우뚝 멈춰섰다. 얼굴에 담겼던 기쁨과 눈에 흐르던 부드러운 빛은 거의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순식간 긴장해지며 경각성 높은 용감한 전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얼른 두 손을 뽑아내었다. 바로 이 청년의 감정이 삽시에 변화되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이 대문을 훌쩍 뛰쳐나왔다. 뒤이어 총소리가 울리며 총알이 문짝에 와서 맞았다. 그 청년은 민첩하게 몸을 문가에 숨기고 두 눈으로 문어구를 지켜보았다. 왕간지가 아직도 연기를 토하는 권총을 손에 들고 뛰어나왔다. 청년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왕간지가 눈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듯이 달려가서 다리를 쑥 내밀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왕간지의 몸집이 그의 다리에 걸려 풀썩 꼬꾸러지며 주둥이를 땅에 박았다. 젊은이는 다시 한 발 내 디디어 왕간지의 권총진 손목을 밟고 총을 빼앗아내었다. 저 멀리 달아났던 왕장세는 넘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는 얼른 되돌아와서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1: 떡강아, 너로구나.
0: 그는 턱강이가 얼마간 놀란 눈길로 오리둥절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다시 말을 이었다.
1: 이놈이 행리를 죽였다. 큰 매국노야.
4: 뭐지?
0: 턱강이는 오만결에 몸을 흠칫하며 왕장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왕장세는 흐느끼다가 갑자기 외쳤다.
1: 덕강아, 빨리 어서 가서 녀석애들을 잡아라. 그놈도 매국노다. 놓치면 안 돼.
0: 덕강이는 그의 말을 듣자 더 물어볼 사이도 없이 넘어질 때 몸을 다친 왕간지를 장시에게 맡기고 총을 든 채 곧추 학교로 달려갔다. 여기는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려석연이가 소문을 듣고 뺑소니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장세는 땅에 늘어진 왕간지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5: 이 자세!
0: 왕간지는 심히 다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척 엄살을 부리었다. 그는 덕강이가 멀리 가버리자 곧 벌떡 뛰어 일어나서 왕장세의 가슴에 호되게 한 주먹 안기고는 대바람에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황황히 집안에 달려들어간 그는 문을 건 다음 괴를 열고 암호책을 허리춤에 찌르고는 다시 피에 젖은 비수를 찾아들고 집안을 휘둘러 보았다.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숙화를 죽여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숙화는 보이지 않았다. 장씨가 문을 깨부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숙화를 더 찾아볼 염을 못하고 칼을 허리에 찌른 다음 뒷창문을 열고 화원으로 뛰어들어가서 고리로 빠졌다. 수연이는 총소리를 듣고 다급히 남쪽으로 달려왔다.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총소리 난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왕간지의 아내와 모순꾼의 일을 토의하였다. 모두 그들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자고 하였다. 한참 길을 다그치던 수연이는 왕간지가 총망이 남쪽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간지는 몹시 긴장하여 다른 사람의 인사에 응답할 경황도 없이 황황히 발걸음만 다그쳤다. 수연이는 가슴 속에 무엇이 집혀 고추 그를 맞받아 걸어나갔다. 왕간지는 그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1: 수연이, 본여 회장, 웬일이야? 어디서 총을 쏘나?
6: 저도 몰라서 가보려고요. 어딜 갑니까?
1: 나는 망각거리 가보려고.
0: 그는 말하며 지나가 버렸다. 사람이 많은 탓에 수연이는 처음엔 그의 몸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왕간지가 휙 지나갈 때 수연이의 예리한 눈길은 그의 검은 옷에 점점이 뿌려진 핏자국을 발견하였다. 수연이는 그의 불안한 신색과 총소리가 남쪽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재빨리 느끼고 재빨리 그 뒤를 따르며 소리쳐 불렀다.
6: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볼 일이 있어요.
0: 이미 10걸음 지나간 왕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수연이가 허리춤에서 무엇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인차 일이 잘못된 줄 알고 발걸음을 다우쳤다.
6: 잠깐 기다려요!
0: 왕간지는 황급해 나자 여러 생각할 것도 없이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6: 서라!
0: 수연이는 총알을 재우고 그 뒤를 바싹 쫓았다. 왕간지는 더 빨리 뛰었다.
6: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0: 왕간지는 더는 뛰어야 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서며 급히 허리춤에서 암호책을 꺼내들고 성냥을 그어대었다. 수연이는 그가 무엇인가 태우는 것을 보고 더더욱 급하여 휙 달려가 왕간지의 옷깃을 틀어잡고 버럭 소리쳤다.
6: 냉커풀을 죽여!
0: 수연이는 그가 불타는 물건을 땅에 내던지는 것을 보자 급히 다가가서 발로 밟아버렸다. 왕간지는 갑자기 비수를 뽑아들고 수연의 등을 겨누어 찔렀다. 수연이는 날쌔게 몸을 피하며 총으로 그를 겨누었다.
6: 꼼짝 마라! 칼을 버려라!
0: 왕간지는 부르르 떨더니 또다시 흉악스레 수연에게 덮쳐들었다. 수연은 벨이 울컥 치밀어 그의 다리에 대고 호되게 두 방 쏘았다. 뒤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땅에 너부러진 왕간지를 붙잡았다. 려석연은 기름진 것을 많이 먹은 데다 랭수를 적지 않게 들이킨 탓에 며칠째나 변소에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그는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 어제저녁 왕간지가 준 과업, 이를테면 아침 식사 후 망각거리에 갔다 올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총소리가 울리자 가슴 속에 도깨비를 품고 있는 그는 왓들 놀라 뒤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바지를 축혀 입었다. 그는 변소를 방금 나서다가 웬 사람이 젊은 교원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4: 고선생, 려석연이 어디 갔어?
0: 고선생은 덕강이가 손에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며 대답하였다.
7: 그는 아마 변소에.
0: 려석연은 덕강이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엉기적거리며 거의 담벽 위에까지 발아올랐으나 흙을 이겨 돌을 쌓아 올린 담벽인데다 너무 오랜 탓에 흙이 부서지고 더더욱 그의 몸이 비둔하고 두 손마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다 나니 발밑에 돌이 움쩍하자 두 손을 다잡지 못하여 그만 돌과 함께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풍덩 철썩하고 인분 구덩이에 빠져들어갔다.

드라마 숨바귀꽃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 나뭇잎이 더위에 찌든 마음을 달래주고 커피 향이 향기롭게 다가오는 한여름입니다. 요즘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봐도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럴 때면 여름의 낭만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음악 감상을 하며 초록빛 대자연에 안겨보세요. 여름의 초록빛 향기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해주고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초록빛 사랑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히면서 노래 아리랑 연정을 감상합시다.

해마다 여름은 초록빛으로 찬란하였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은 여름 추억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저 멀리 푸른 산의 푸른 잎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에 살고 있는 윤명학 강경옥 씨는 80고개를 바라보는 노부부인데 주말이면 요청 한마당을 어김없이 시청한답니다. 그러면서 흥겨운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 향수를 달래보른다면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사례를 눈을 감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계절에 푸른 가슴을 열면 꿈 많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남성 정주시에 살고 있는 한정숙 씨는 고향을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거의 돼간다면서 그간 고향에서 두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원해온 부모님께서 이젠 자식 걱정은 말고 만년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미라는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해봤습니다. 고향의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또 살살 덜고 쳤다 또
2: 옳지.
1: 아, 빠르다 너 바로.
3: 봤다는 게 차다 청한 다음에 홀라 이러는가? 어?
1: 아, 청하는가 보라매.
3: 네, 부딪히는가 보라 했지.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어,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오, 내 사랑하는 기운.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아 여보, 다리 없어.
3: 아프다.
1: 예, 이 사람들이 잘 서나 그래.
3: 아이, 누구네 차인가 이거 너?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살아 내려 차야지 내려 차가.
1: 살랑살랑 말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3: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아침에 나갈 때까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어? 와 내 주마 열털 먼저 차이 영체에 들어간 사람이.
1: 여보.
3: 어? 누구네 차가 이게?
1: 여보.
3: 어?
1: 여보. 사랑 조용.
3: 내 지금 조용하게 생겼으니까 얘 예? 조용하게 생기는가? 내 오늘 이거 좀 박스 달려버려.
1: 이거 좀 여보 이거 뭐?
3: 야, 야,
1: 스톱. 제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3: 응.
1: 아, 스톱.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 원짜리다 2만 원짜리. 에? 이 차랑 올소 시장에 가면 만 원 더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3: 내 차를 아까 봐서 신이 뒤지고 박살이 났지. 뒤지 박살 났어.
1: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가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어? 다시 내면 얘네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니네.
3: 아이 이 나가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 되는가?
1: 아이
3: 어?
1: 여기 요 3층에
3: 어.
1: 위에 관리하는 시어리네 집이란 말이오. 내 소리를 들으라 그래 여기 지금.
3: 위에 관리 시어리 당당 내려오셔. 당당 내려오셔. 위에 관리
1: 오지 무슨 일입니까? 어 형님 아줌마 무슨 일입니까?
3: 위에 관리 예?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시시하게 놀래긴가?
1: 어?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또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자매 이랄까? 예? 좀 진정하죠, 진정이?
3: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아니, 내 지금?
1: 내 지금 진정, 아이, 우리 각시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생겼는가?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4: 에이, 쟤 혼자 산 지 10년 넘은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가서 있는 시야. 어?
1: 아이, 형님에! 야, 어쩌면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뚫쳐내면 이랄까?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3: 아이, 우회 관리.
1: 예.
3: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초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차 세워놓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예? 이것도 관계라야.

0: 관계에서로 이거 관계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와 보셔. 자,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1: 어떻게 됐는가 봐. 오한테 박살 났구나.
0: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1: 그렇지.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이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지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한다. 야
2: 여보 참수 넷지라는 거 보. 쇼리.
1: 예.
2: 야 내 원래 쇼리를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1: 야 아, 형님과 내 관계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2: 아이 쇼리. 예. 지금 우리 쇼치에 이렇게 엄중한 자사가 발생했는데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떡도 뭐 조세라. 어? 에이구
1: 아, 이건 이제가 그
2: 아 됐어.
1: 야 아주 좀 억울하다
2: 쇼리.
1: 예.
2: 근데 전번에 그 쇼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1: 어,
2: 그 한세 말
1: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담가?
2: 야 쇼리 말할까 형 흥치사 하긴 하던데
1: 뭐랄까 그래?
2: 에이 없던 일 하겨.
1: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정말이야.
2: 쇼리 생각해보. 국악신이야 영 우산각시오.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쇼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국악신 쇼리들이 마음이 깼어.
1: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씌워놓겠습니다.
2: 떡 씌워놓겠다고?
1: 예
2: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씌워놓는다.
0: 정말? 응. 정말인가?
1: 예 정말인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인다 정말인다. 예 자
0: 내 차를 오치나 이거.
1: 야,
0: 정말 신기해 보여진다.
1: 형님, 나를 소개해주겠다 여자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2: 곱게 생기라면 나도 말도 마.
1: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의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2: 아, 저 말씀 게 무슨 곱게 생겼다고 우리. 그냥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0: 뭐이라고? 나 지금 말씀해라 쟤.
2: 아이. 이 자주
1: 자주 자주 아 됐습니다.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주 타겠으니까 두 분은 자 피하셔. 예
2: 아이
0: 피하라고. 예
2: 자주 찬데 우리 어째 피어.
0: 글쎄
1: 아 내 지금 이 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예. 혹 자주 부담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다 그저 예 실수할까봐.
0: 저 쇼리 어째 너희 험해서 떼굴떼굴 구부는 게 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어?
2: 글쎄 내 보기에는 대비 자준한테 당할 것 같은데.
0: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2: 야 잠시만. 응? 아이 쇼리.
1: 예, 예 형님.
2: 아 이렇게 할까?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1: 예.
2: 이 자준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1: 어 그럴 수 있지. 그럼
2: 그냥 쇼리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1: 예, 예, 예. 그럼
2: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차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예, 예.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예. 나를 탁 아, 아이 우리 각시 탁 부르.
1: 어? 아줌마이
2: 우리 가시 드사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0: 어르신 날 보시오.
1: 어?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이 내가 자주 자기 마음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 분 탁탁 두드리겠으니까 그때 나오시오.
2: 오지
1: 자 두 분 피하시오.
2: 피하라고? 여보 가겨 저리 수고해라.
1: 네 여보 쳐 쳐 가시오 가시오. 잠깐 나를 소개해주겠던 여자 그렇게 꼽게 생겼다.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 번에 서 있어 뭐한? 차수이 왔다 갔다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있겠니? 옳지. 보이는가?
0: 아,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러 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누구 이렇게 짐 하기다 막 났니? 와, 잘 세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0: 그러니까 이 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려오니까 이 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아, 난 달아나야 된다. 내 잡아야 된다. 잡시다. 이야! 이야!
1: 무슨 도둑이? 야! 아니!
0: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1: 무식이,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니다, 내.
0: 야, 도둑놈이 짓을 도둑놈이라고 봤니?
1: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0: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1: 네? 생긴 이래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0: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옳다, 자수해라.
1: 자수?
0: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예!
1: 예? 어째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째? 아이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0: 어째 내 어째 내 누구인 거 말하면 어째 복수하자고?
1: 복수? 야!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0: 아니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1: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 어?
0: 와, 아주 제 쪽에서 나 꼼짝 말라세. 됐다. 도둑아! 도둑아!
1: 야, 아줌마. 소리치겠어. 높게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다사리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0: 와, 내 이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 해들까 봐 무섭지.
1: 뭐이라?
0: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1: 꼬리야, 무슨 또 허망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0: 와, 도둑놈 주지. 뻔뻔 쓰러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0: 오,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라고 쓰긴 아니지.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진다. 야! 아줌마,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죠. 내 갈키 해님에.
0: 니 무슨 해님에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1: 꼬리야, 꼬리한테 불어나냐. 아버지, 해님에. 아버지, 해님에. 아줌마, 아줌마 지금도 나지 또 소음도?
0: 응.
1: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이런 작은 말이 같아. 이제 또 부서 이래, 니게. 머리야. 이래,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빨리 나오자!
2: 잡았습니다!
1: 붙잡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3: 덕진이 말 그거 기다 이렇게, 그지?
1: 아이, 덕진은 여말한테, 글씨, 내 불씨를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0: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어?
1: 저기
0: 어디? 도둑이 한 사람 안 했더만. 와, 물이구나. 나는
1: 저 바로 떠오르 도둑이라.
0: 너 여자?
1: 예.
0: 네 오늘 내한테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 입으셔.
4: 예.
0: 아유,
3: 어제
0: 여보.
3: 야?
0: 당신 해결하죠.
3: 네? 네, 어떻게. 아이,
0: 당신 해결하니까.
3: 아줌마!
0: 예.
3: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 여기다 세운 게, 청하 관계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0: 뭐야?
3: 아이, 그러게.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아예 세웠으면, 차 사고 아예 났을 수도 있지, 뭐.
0: 예, 정말 내 미안하다.
3: 아니, 미안하게 뭐 미안하겠어.
0: 아, 내 정말 미안하다.
3: 아이고, 내 미안하다, 예.
0: 아이, 예.
3: 요니.
0: 오, 선생님.
3: 요리!
0: 어? 선생님!
3: 아, 요리!
5: 야! 이 오돌이 와서 연애를 하세!
3: 뭐, 연애?
5: 당장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3: 여기 먹어야지 마. 우리 단이 출납이.
0: 예, 예.
3: 내가 씨요. 인사.
0: 언니, 안녕하십니까?
6: 쇼리.
3: 예.
6: 저 각시 바로 내 앞에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3: 아, 그러신가?
6: 요리.
0: 예.
6: 이동호 바로 내 정보를 말하던 우리 쇼치 우의 책임자요.
0: 이동호입니다.
7: 아니, 이동호 아이라게 자꾸.
0: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을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의 관리자부야인가?
8: 아, 시험알?
1: 시험알?
7: 어, 좋아.
1: 혼자 산다매. 아, 시험알이라니. 아,
0: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7: 예?
0: 해마다 이때쯤이면 전식이 터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사받으려다가 아, 차 세울 때만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나서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차 수리부는 꼭 되겠습니다.
7: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아.
6: 너니,
1: 예.
6: 연일이 뭐 참 대단하지?
1: 야, 아이 삽이란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없다.
7: 인사 없습니다.
6: 야, 아이 우리 연이 보,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오.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미네 집 차 올라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7: 야, 정말 힘들고. 자, 아까 사실 말했잖아.
6: 야,
7: 저 전번에 우리 쇼리 사람들 다 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6: 야,
7: 그 오늘이 어. 우리 저 박아미네로 동장의 박아미네로 저 전민감 사는 날이잖아.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딱 따뜻하게 대서 방식 가서 초퇴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줄인다 내 기술은.
5: 아이 정신 있으니까 정신 있는가.
7: 어째?
5: 병원에 가 조명검사를 했는데 밥까지 먹고 어디 검사를한가. 정말 저래.
7: 아니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사를 못한가?
6: 아, 밥 많이 먹으면 화음이라면 삐쳐나면 어떡해요.
7: 어? 아, 해봐야 알지.
6: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만 하면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싸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나간 게요.
8: 야, 정말 이게 쓰는 게 왜 그래?
7: 이야, 말할 건 말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원하면 거기서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6: 그렇지.
7: 이야, 아줌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수한 줄은 정말 몰랐어.
8: 뭐야?
6: 사람은 그렇게 겉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7: 맞습니다, 형님.
6: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도 후, 어? 저도 보여, 저도 보여. 안 돼, 하더라다. 이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맛 나는 사회라니까. 어?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이고 뭐여.
7: 맞습니다, 형님.
5: 야, 다들 보내 뭐 안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 내려 병원 갈 준비해야 돼.
7: 아, 빨리
6: 야, 할머니 내 병원 내려. 아, 어째 또.
5: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 내려오셔. 예?
7: 뭐, 우리 둘이.
6: 아, 야, 두부이 올라가, 올라가.
9: 외롭고 괴로울 때 웃음을 잃지 않으면 마음속에 행복이 함께 머무르고 일생의 모든 일에서도 기쁨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는 김변 씨는 연교시 하남가에 거주하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김변 씨의 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큰이모와 이모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다양에서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연꽃 연가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강이 더위에 지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타향살이에 힘든 분들에게는 근심 걱정을 가셔주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는 박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박계숙 씨는 4년간 타향에서 생활하다 보니 고향의 여름이 너무나도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의 푸른 산천에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 왔는데요. 도문시에 계시는 박계숙 씨의 부모님께서도 함께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신심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봅시다.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있겠죠.
1: 베이징 시간 14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높은 존재나 운명을 뜻하며 이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지어 결국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며 그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효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고 효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진의 꿈은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의 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거래를 보고 배우며 자신도 상인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손에 쥔 작은 금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돈이 마치 하늘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효진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효진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 수 없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거래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효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점차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업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마을을 넘어서 인근 도시와의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 근처의 큰 도시로 상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상인인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가게도 번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자신의 상업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효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진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분명 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처럼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은 너의 몫이다. 장 씨의 말은 효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효진은 장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며 점차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효진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상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게는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효진은 그 후에도 장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항상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기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속담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과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하늘이란 운이나 기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운이나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기회도 결국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장애물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진은 상인으로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은 돈과 경험뿐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서 나온다. 효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0: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의 체중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살이 빠진다거나 맛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식사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다면 이는 신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식사 후 과식이나 과도한 간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나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거루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식단에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비율은 대체로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30%가 적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면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새설탕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 현대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몸에서 쉽게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단맛을 가진 과일을 디저트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한 수분 섭취. 수분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내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체중,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나 음료수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경계를 자극해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천천히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식사를 시작한 후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체내에서 근육, 효소, 호르몬 등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매 끼니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예방과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늑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뇌, 근육 등 모든 신체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의 종류.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운동의 종류마다 다른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포함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덤벨, 바벨 또는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대사율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핵심은 자기 동기부여와 일정한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차 운동이 즐거워지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입니다. 또한 운동은 너무 과도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운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과 운동 효과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며 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기둥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기대 등 여러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쌓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수면 부족, 체중 증가,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명상, 깊은 호흡법, 일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고 현재의 감정을 인식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해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되지 않으며 집중력 저하, 피로감, 면역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몸이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방해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도 잠의 질이 낮으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차가운 온도보다는 적당한 실내 온도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루틴 만들기. 취침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차분한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은 짧고 알차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자는 긴 낮잠은 밤의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 동안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북경대학과 정화대학은 여름방학 캠퍼스 잠관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로얄한대에 따르면 정화대학은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관람을 개방하고 북경대학은 7월 11일부터 캠퍼스 잠관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에 따르면 청화대학의 개방일 학교 진입 시간대는 8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캠퍼스 방문은 온라인 실명 예약을 시행하고 방문자는 지정된 교문을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개인 관람은 청화대학 공식 계정 청화 잠관 메뉴를 통해 실명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잠관은 청화대학교 공식 사이트 캠퍼스 잠관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체 관람은 중소학교 학생 군체를 상대로 하며 예약 주체는 중소학교 혹은 교육 주관 부문이어야 합니다. 네, 이외 북경대학도 곧 캠퍼스 잠관을 개방할 예정인데요. 북경대학 잠관 미니 앱에 따르면 여름방학 개방 시간은 2026년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네, 이 기간에 학교에서 주요 행사나 극단적 날씨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캠퍼스는 일시적으로 개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네, 허북성 응급관리청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허북 동부의 많은 지역이 강대로 날씨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황서, 황강, 악주, 함령 등 지역에 뢰우와 강풍이 발생하는데 53개 향진의 풍력이 8급에서 13급에 달했고 그중 2개 향진이 13급에 이르렀으며 일부 향진에서는 회오립 바람이 발생했습니다. 네, CCTV 뉴스에 따르면 당일 밤 8시경 호북, 황강, 황주 등 구역에 강대류 날씨가 나타나 시내 일부 지역에서 한때 전기가 끊기고 나무가 부러졌으며 사회구역 내 차량 및 가게 파손 등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현지에서는 구조 역량을 조직하여 재난 구호에 투입했습니다. 네, 그럼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네, 신속히 대피하기,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뛰지 않기, 비교적 견고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네, 실내에서는 반드시 문, 창문, 집의 외부 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 숨어서 머리를 감싸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네,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은 효리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야외에서는 효리바람 동향을 관찰하고 이동 경로를 피하며 즉시 효리바람 이동 경로와 수직인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저지대로 피신하고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동시에 나무, 전보대, 광고판, 담장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런 물체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사고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할 때에는 네, 자동차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회오리바람의 이동 경로를 피하여 빠르게 떠나거나 즉시 자동차에서 내려 저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는 머리 감는 시간이 인체 건강 상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 종 일부 시간대에는 머리 감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항공총병원 주의과 부질매의사 오흔요는 외래질러시 젊은 환자들이 자주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목욕하려 하면 네, 로인들이 말린다며 푸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사실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은 일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갓 일어났을 때 인체 각 기관은

막 깨어난 상태에 있고 혈액 운행이 느린데 이때 머리를 감으면 머리 부분의 혈액 운행이 빨라져 혈압 변동이 커지고 쉽게 어지럼증, 두통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 신체가 약한 사람들은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의학에서는 머리를 양기가 모이는 핵심이자 양기 순환의 요지라고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기가 막 솟아오르는 반면 수성은 음성이므로 이때 머리를 감으면 인체 양기 운행에 쉽게 영향을 미쳐 몸이 불편해집니다. 네, 아침을 제외하고 다음 몇 가지 시간대에도 머리 감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배부를 때. 네, 배불리 먹으면 많은 양의 혈액이 소화관으로 흘러들어 음식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때 머리를 감으면 피가 머리로 응도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배고픈 상태에서 인체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때 목욕을 하면 체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어지럼증,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저혈당 증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배고플 때 목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적절한 휴식을 취한 후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쉽게 기절할 수 있습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동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동족의 문학을 살펴봅니다. 동족의 문화예술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동족 지역은 자고로 시의 고향 노래의 바다라는 미칭을 갖고 있습니다. 동족의 시가는 운율적 요구가 엄하고 소재가 다양하며 품격이 건전하고 명랑하며 비유가 생동하고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 서정시는 아름답고 섬세하며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서사시는 감미롭고 기복적이며 의미가 심원해서 동족 민간 문학의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동족의 시가는 그 내용을 본다면 인류의 기원과 민족의 이주, 풍속 등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주랑낭모, 망세, 삼랑오매, 선지가 등이 있습니다. 동족의 민간 이야기와 전설은 소재가 광범위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스토리가 곡절적이고 표현 수법이 낭만적입니다. 또한 작품의 풍부한 상상력과 자유에 대한 추구가 깃들어 있고 사악을 전승하려는 동족 인민의 선량한 염원과 낙관주의 정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동족의 예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족은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동족의 민간은 주로 구두로 유전돼 왔으며 명절 때면 마을마다 노래 경연, 생황 연주 경연을 진행하고 결혼식 등 경사가 있을 때면 반용가, 난로가를 즐겨 부릅니다. 동족의 민간 음악은 남과 북의 방언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북방 방언구의 민간은 단성부 산노래가 위주로 산놀이 노래인 완산가와 술노래인 주가 등이 있습니다. 동족어로 아고징이라고 부르는 산노래는 북부 동족의 주요한 노래 장르로 통상적으로 산비탈에서 노동하거나 길을 갈때 부르며 곡조가 격앙되고 음역이 넓으며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상가는 동족 청춘 남녀들의 사교 방식으로 명절 때면 그들은 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즐깁니다. 남녀 첫 대면 시에는 첫 만남의 노래를 부르고 첫사랑을 나눌 때에는 깊은 정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실연했을 때에는 상심가를 부릅니다. 완상가는 곡조가 서정적이고 아름다우며 독특한 장식성 떨림음으로 이색적입니다. 남방 방언구 민요는 소가와 대가, 속세가, 의식가 등 3대류로 나뉩니다. 소가는 둥어로 가라라고 하며 남부 동족 가요 중 단성부 민요의 통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가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귈 때 독창이나 2인 대창의 형식으로 부릅니다. 보통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부르며 사랑 노래가 위주입니다. 이 중에는 악기의 반주를 곁들인 비파가와 우퇴금가, 피리가가 있고 무반주 형식의 강노래인 하가와 산노래인 상가가 있습니다. 동족 특유의 명랑한 비파가는 비파 또는 격이금의 반주를 곁들입니다. 하여 비파가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동족의 대가는 둥어로 가로우라고 하며 합창의 형식으로 부르는 민간 다성부 가요입니다. 남부 동족 마을에는 모두 보탑 모양의 고루가 있는데요. 이곳은 천민들이 회의를 열고 중대사를 논의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소입니다. 대가는 비교적 성대히 부르는 노래인데요. 남녀 노래팀인 가대가 고루에 앉아서 부릅니다. 가대는 성별과 연령, 일정한 친인척 관계에 따라 구성되며 적게는 4, 5명, 많이는 10명으로 모아지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마을마다 모두 자신의 노래 사부가 있으며 노래 사부는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담당합니다. 동족의 소년들은 일반적으로 6세부터 노래를 배우고 가대의 행사에 참가합니다. 전통적인 대가는 선창과 합창, 동성 합창을 위주로 하지만 최근 연간에는 남녀 혼성 합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족의 대가는 고루대가, 음성대가, 서사대가, 동성대가로 분류됩니다. 동족 음악의 정수인 대가는 노래소리가 우렁차고 기세가 드높으며 리듬이 자유분방하고 다성부 구조와 표현 수법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선창과 합창을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며 고음과 저음으로 나누어 불러서 완전한 다성부 구조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완벽한 민간 합창 또는 천혜의 소리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어서 뚱족의 무용을 살펴봅니다. 뚱족의 무용에는 생황춤, 다야춤, 용춤, 사자춤 등이 있습니다. 생황춤은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동작, 닭싸움 동작, 용이 날아치는 동작 등 10여 가지 동작이 있어 더없이 풍부하고 생동합니다. 추수 후면 인근 100여 개 마을에 만여 명의 뚱족들이 모여 생황물을 주는데요. 무용에 동원되는 생황만 해도 천여 개에 달합니다. 다야춤은 노래와 춤이 결부된 뚱족의 오래된 무용 형식입니다. 다야춤은 서로 손을 잡거나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원을 지어 리듬에 따라 천천히 한 방향으로 답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춤을 춥니다. 다야춤을 출 때 부르는 노래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무사람이 합창하는 형식으로 뚱족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락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뚱족의 희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뚱족의 희극인 뚱극은 독특한 품격을 띈 극종입니다. 뚱극은 동작이 순박하고 간단하지만 곡조와 창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뚱극은 약 100여 년 전인 청나라 도광 연간에 귀주성 려평 납동의 오문체가 창제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간 희극반 500개, 전통 및 현대 극목 천여 개를 탄생시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전통 곡목을 다듬어 주제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한결 승화시켰으며 뚱족인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현대 극목도 많이 창작되어서 관객들의 사랑

동족의 여성들은 자수와 십자수에 능한데요. 주로는 꽃과 새, 물고기, 곤충을 도안으로 새기며 현란한 색채를 즐겨 사용합니다. 동족의 변직물로는 화려한 색상의 동족 비단이 있습니다. 채색화는 주로 고루나 교량, 사찰의 대들보나 처마, 편액의 세밀 화법으로 그리며 한족의 역사 이야기와 동족의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 외 새와 짐승의 도안이 생동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조각과 종이 어림 및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대나무나 등나무 편직물은 정교하고 실용적이며 높은 공예 가치를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동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명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

0: 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저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 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란구는 온통 푸른빛을 띤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 마카오에 이르러 피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서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가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디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 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 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입 베어 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각에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 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 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流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 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칼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 문화관광 신규 체험 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늘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변온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 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연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저 시설을 함께 갖춰 방문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북 공청농장에서는 연합관광팀이 4,500모에 달하는 대규모 논 그림을 구경하고 있고 우이현은 5가지 색깔의 벼로 넓은 들판에 그림을 만들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금의 만모에 달하는 논밭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흙토 곡창이 주는 생동감과 충분한 안정감을 몰입식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독특한 농업자원의 우위를 활용해 논문화를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밖으로부터 구혜네 가게로 돌아온 요가는 집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구혜 모녀의 대화에 저도 몰래 소리를 쪼개며 문가에 다가선다.
1: 어머니, 조용히 말해요.
2: 조용히 해? 요가가 안 나가면 내 사촌 언니는 어떡하냐?
1: 요가네 집은 종업원 주택으로 됐어요. 요가 아버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식청년 사무실에도 상환 안 하는데 어떡해요?
2: 쟤를 평생 여기 있게 하겠냐? 구혜야, 엄마가 독한 건 아니고 우리 집을 봐라. 손바닥만한 곳에 저렇게 비집고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도 방법이 없다.
1: 아휴, 됐어요. 그만해요.
0: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겨 재봉틀 앞에 놓인 걸상에 앉은 요가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한편 한목진은 책상 위에 놓인 뭔가를 싸서 돌돌만 광목선을 펼친다. 그 속에는 소형 라디오며 벤치며 라사 돌리개며 전지 같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다. 한목지가 막 일을 시작할 무렵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손이 나타난다.
3: 좋은 아침.
0: 종사손의 인사에 한목지는 성가시다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뜬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사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걸레로 책꽂이부터 닦기 시작한다.
4: 소원 되지 마. 귀찮아.
3: 아, 당연하네. 아, 침대를 정리해줄게요. 아, 침대도 깨끗하네.
4: 왜 아직도 안 갔어?
3: 말했잖아요. 안 간다고. 정사전이라고 해요. 옆방에 있으니까 시킬 일 있으면 날 부르면 돼요. 에이? 이거 라디오죠. 우리 생산대 방송실에도 있어요. 근데 고장나서 수리해도 안 된대요.
4: 너한테 돈을 얼마 줘? 달마다 러임 주지. 얼마나 줘?
3: 러임 없어요. 무료로 보살펴요.
4: 바보야? 남의 말을 고치고 따로 믿어? 나 영웅이 아니야. 아, 그러니 얼른 집에 가. 아니면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3: 후회 안 해요. 혁명 사업을 위해서 피를 흘릴지언정 혁명적 리상은 못 버려요.
4: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세종도 내게 좋으면 평생 고역살이를 해.

0: 마음대로 해.
1: 한목지가 앉은 채로 손을 뻗어 책꽂이에 놓인 물건을 쥐려 하자 곁에 선 종사손이 본능적으로 쥐어주려 한다.
2: 내가...
0: 됐어!
1: 허나 한목지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팔을 한껏 뻗어 끝내 물건을 쥔다.
2: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그냥 도와주려는 거예요.
0: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1: 한목지의 매몰찬 너트에 잠깐 머쓱해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돌아서서 나가던 종사손은 다시 한목지 쪽으로 몸을 돌린다.
2: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화 안 낼 거예요. 이미 다 들었어요. 사고가 난 후부터 억지 부리는 거라고. 나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0: 억지라고? 불쌍해? 난 이런 대화 방식이 싫어. 나한테 모욕이야.
1: 말을 마친 한목지는 손을 뻗어 뒤에 놓인 도구 상자를 뒤려다 닫지 않자 휠체어를 돌린다. 이를 본 종사손은 불이 나게 달려가 도구 상자를 쥔다.
0: 손 대지 말라고!
1: 그러자 한목지가 그의 손을 탁 친다. 그 바람에 놀란 종사손은 얼결에 도구 상자에 얹어있던 손을 움츠린다.
0: 애가 왜 이렇게 뻔뻔스러워? 다 알아듣게 말했는데 영감한 거야? 렴치 없는 거야?
1: 놀란 표정으로 한목지의 말을 듣던 종사손은 한목지가 말을 다 한 걸 눈치채고 도구 상자를 냉큼 쥐어 책상에 놓아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간다.
2: 그냥 떨굴까봐 그랬어요.
1: 대야며 입을 찜이며 가방들을 양손에 가득 든 유가가 다시 원래 살던 집에 나타난다. 마당엔 아무도 없다. 요가는 주변을 두리번 살피며 마당의 공지에 짐을 놓는다. 잠깐 마당을 둘러보던 요가는 짐 속에서 보사기를 꺼내 펴고 그 위에 이불을 편다. 이때 지난번에 요가를 내쫓은 건국댁이 옆구리에 빨래 대야를 끼고 집안으로부터 나온다.
3: 왜 또 왔어요?
2: 내 집이에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3: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진짜 너무해요.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 있어도 안 돼요?
3: 내가 뭐가 너무해요? 내가 뭐 어째서요? 여기 잠자리를 펼 작정이에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사람이고 짐이고 던져버리겠어요. 너무한 걸 못 봐서 이러고 있어. 가요, 나가요.
4: 건국대, 또 누구와 시비를 해?
1: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호영 어머니가 집으로부터 나온다. 호영 어머니를 본 건국댁은 지원군이라도 만난 듯 급히 호영 어머니 앞으로 다가온다.
3: 아주머니, 그게 아니고 전번에 왔던 여자예요. 이 집이 다 자기 거라고 억지를 써요. 근데 이 집은 다 뒤에서 준 거잖아요. 저 여자 한마디에 우리가 다 이사 나가야 돼요?
4: 사람이 뭐야? 전혀. 이 집이 진짜 자네 집인가?
2: 어릴 적부터 여기 살았어요. 우리 집이 맞다고요. 아니면 이웃들과 물어봐요. 다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난 갈 곳이 없어요. 그저 며칠만 여기 있겠어요. 방을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1: 쪼그리고 앉아 서럽게 오는 요가에게 다가와 그를 요심히 보던 호영 어머니는 두 손으로 요가의 두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준다.
4: 처녀, 울지 마, 울지 마. 아님, 방에 들어가 좀 쉬어.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자자.

0: 들어가자 건국댁은 파든 빨래를 내팽개치듯 던져놓고 고용래 집 앞에 서서 집안의 동정을 살핀다. 문가에 귀를 갖다 대던 건국댁의 시선이 요가의 짐에 가서 묻는다. 건국댁이 막 요가의 짐을 꽁져서 드는데 호용 어머니가 집으로부터 나오더니 건국댁의 손에서 요가의 짐을 빼앗아 든다.
1: 건국댁, 이리서,
2: 아주머니 왜 그래요?
1: 아니, 지금 뭐 해요?
0: 호용 어머니는 건국댁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짐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호용 어머니를 건국댁은 멍에 서서 쳐다본다.
3: 전혀 내가 짐을 다 가져왔네. 물 좀 마셔. 우리 집이 좀 비좁긴 해. 단칸방이야. 평소에 우리 아들은 여기서 자고 내가 거기서 자.
4: 고마워요.
0: 건국댁은 호영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짐을 안고 들어가자 다시 문 앞으로 다가와 집안의 동정을 엿듣는다.
3: 아님, 우리들이 한 침대에서 비집고 살까?
4: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럼 며칠만 여기 묵을게요. 근데 걱정 마세요. 금방 이사 나갈게요.
3: 그래. 편한 대로 해.
4: 배를 끼쳤네요.
0: 호영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고 방을 나가자 요가는 호영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잠시라도 있을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옅은 숨을 내쉰다. 한편 한목진의 집 방문이 벌컥 열리며 공기를 도손으로 받쳐든 종사손이 나타난다. 종사손은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공기를 한목재 코앞에 내민다.
5: 식사하세요. 돼지족발이에요. 몸에 좋대요. 먹어봐요.
0: 종사손을 말없이 올려다보던 한목지가 입을 연다.
6: 자, 갈상을 갖고 와 앉아. 얘기 좀 해.
5: 자차?

0: 아버지와 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있지? 친척?
1: 몰라요.
0: 어릴 때 크게 놀란 적이 있어? 아, 이를테면 나규한테 채웠다던가.
1: 없는데요?
0: 이거 봐. 호두. 호두는 사람의 뇌처럼 생겼어. 골이 깊을수록 총명해. 내 머리는 삶은 달걀처럼 생겼는데 호두를 많이 먹어 똑똑해지게.
1: 호두요? 호두 좋아해요. 매일 먹어요.
0: 그런데 왜 이렇게 멍청해? 됐고 빨리 나가봐. 일하겠어. 못 들으냐? 나가라고.
1: 아, 나가면 되죠. 근데 음식은 뜨거울 수 있잖아요. 참, 정식으로 통지하는데 앞으로 식사는 다 제가 책임져요. 아줌마가 연세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0: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 다 널 위해서요. 여기서는 그냥 시간 낭비야. 가서 공부나 하면 얼마나 좋아.
1: 보살펴드리려고 앞당겨 졸업했어요.
0: 앞당겼다고?
1: 응.
0: 왜서 공부를 못했는지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걸고 들어. 나를 믿어. 낭패가 없어.
1: 조직에서 안배했는데 조직과 걸고 들겠어요?
0: 아니 대체
2: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종사손의 말에 한목지는 다시 성질이 올라온다. 마침 이때 진해화가 한목지의 침실로 들어선다.
3: 왜 또 이래? 어? 왜 그래? 아,
0: 마침 잘 왔어요. 사손 학생 나가주세요. 방야 말고.
1: 나가 나가.
2: 진해화의 말이 한목지의 방을 넣은 종사손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벽에 몸을 기대고 선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던 심각한 표정이 어려있다.
0: 아, 어머니 제발 헛수고하지 마.

0: 알아요. 이 결혼은 절대 못합니다. 빨리 애를 돌려보내세요. 애를 망치지 말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1: 안 돼.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0: 아니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내 동의를 거쳤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잘 들어요. 나 반대해요. 이 결혼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어처구니없네.
1: 애도 참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제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억울할 건 없지 안 그래? 널 돌보는데.
0: 나 반대라고요. 이 허사를 취소해요. 정말 터무니없어요.
1: 터무니없긴?
2: 한목지가 책상을 두드리며 진혜화와 따지고 드는데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종사조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달려들어간다.
3: 우리 부모님들도 동의했어요.
0: 이 사물어. 진짜 둘도 없는 바보야. 남의 말을 고치고 때려 듣고. 잘 들어. 난 영국이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부모들은 탈 거 없다고. 말투마다 조직에서 안 뺐다면서 조직에서 결혼도 안 빼주고 타인의 행복도 책임져준대. 왜? 넌 왜 이 집에 오지 못해 한 달이야? 이 집에 시집 와서 철수인이라도 바꾸고 싶어? 공개!
3: 아니에요!
1: 아니, 소리는 왜 질러, 소리는?
0: 내 엄마가 아니에요!
1: 그럼 네 엄마가 누군데?
0: 이런 내 엄마가 없어요!
1: 내가 어때서? 엄마는 다 널 위해서야! 들이비켜! 잘 들어, 다들 내 속 좀 작작 썩여! 네 아버지 며칠이고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넌 자칫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들 왜 이래?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내 생각을 꼼을 맞지도 않아! 내가 왜 이러는데? 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지, 아니야?
2: 진혜화가 한창 한목지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을 때 면바로 현관에 들어선 한병선은 우층에 대고 소리 지른다.
4: 왜 그러?
0: 네? 한석이가 오셨습니다. 한석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봅시다. 에? 한석이!
1: 소리는 왜 쳐? 울지 마. 두고 봐.
3: 여보!
2: 진혜화는 언제 소리 질렀나 싶게 다시 목청을 낮춘 채 가방을 챙겨들고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4: 왜 그러? 무슨 일이요?
2: 어? 1층으로 내려온 진혜화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한병선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한병선과 마주 앉은 진혜화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1: 여보,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지한테 색시를 소개해줬는데 목지가 한사코 싫다고 저러는 거예요.
2: 진혜화가 나가자 정사조는 따라 나갈 대신 조빗조빗 다시 한목지 앞으로 다가선다. 그러는 정사조를 한목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흘겨본다. 한편 아내 진혜화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한병선이 언성을 높인다.
4: 터무니없어. 왜 나와 인호도 안 했어?
1: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이틀씩이나 집에 안 왔어요. 집에 전화라도 하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호네요?
4: 홍수 방지 때문에 제 방에 가 있었어. 며칠만 지나면은 장마철이 지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1: 한석이, 목재 혼사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랬어요.
4: 내가 알아서 하랬지 결정하라진 않았어. 방금 말한 여자는 너무 어려서 여러모로 성숙되지 않았어. 어떻게?
1: 왜 이래요? 우리 아들이 계속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고 칠까봐 그래요. 저 계집애가 어리긴 해도 일은 잽싸게 해요. 눈속임이 없고 애가 아주 살뜰해요. 우리 목지한테는 딱이에요.
2: 한편 말뚝처럼 앞에 서 있는 종사조를 올려다보던 한목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온화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0: 네, 앉아. 얘기 좀 해.
2: 한목지의 뜻밖의 제의에 정사조는 곱빈 송아지 마냥 순순히 걸상을 가져다 한목지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본다.
0: 종사존 비아사존이라 시경에서 따온 거야.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5: 아버지요. 그 대단한 류과장님도 제 이름이 특별하댔어요.
0: 대단.

네? 누가 대단한지 모르네. 알려줄게. 아까 그 영감 정말로 대단해. 이 도시, 이 지역을 다 관리. 아, 류과장은 보기만 해도 절절 매고 부들부들 떨어. 아, 이렇게. 그 영감은 내 말만 들어.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가라면 넌 반드시 가야 돼.

드라마 인생향연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말뚝처럼 앞에 서 있는 종사선을 올려다보던 한목진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온화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1: 네. 앉아. 얘기 좀 해.
0: 한목진의 뜻밖의 제의에 종사선은 곡괜 송아지 마냥 순순히 걸상을 가져다 한목진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본다.
1: 종사선. 비아사전이라 실경에서 따온 거야.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2: 아버지요. 그 대단한 류과장님도 제 이름이 특별하댔어요.
1: 대단해? 누가 대단한지 모르네. 알려줄게. 아까 그 영감 정말로 대단해. 이 도시, 이 지역을 다 관리. 류과장은 보기만 해도 쩔쩔 매고 부들부들 떨어. 이렇게. 그 영감은 내 말만 들어. 진짜야. 나 다투지도 않고 도리를 따져. 얼마 전에 나와 변론하다가 져서 피해 나가서 며칠 못 들어왔지. 이제 납득이 되겠지. 이따가 그 영감과 얘기해야겠어. 영감은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라면 넌 반드시 가야 돼. 얼른 짐을 챙겨갖고 빨리 이렇게 떠나.
2: 싫어요.
0: 온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한목재 말을 듣던 종사선의 얼굴이 점차 불만으로 일그러진다.
1: 여기서 뭐 하겠어?
2: 임무를 완수하죠.
1: 내 임무를 잘 완수했어. 훌륭하고 원만하게. 내 탓이 아니야. 어른들이 망태기야. 이렇게 애를 망치다니. 내 말대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크면 나를 보답해.
2: 싫어요. 내가 얘기할래요.
1: 내가 말해봐자. 무슨 말을 하냐고.
0: 발칵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소는 한목재의 말을 귀뜸으로 한 채 서둘러 방을 나선다. 1층으로 내려온 종사소는 닫혀있는 거실의 문을 노크한다.

0: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1: 나와 얘기하려고? 그럼 나가지.
0: 한병선과 종사손이 이야기하는 사이 진해화는 다시 한목재 방으로 온다.
2: 목재야, 너네 집 한석이가 왔어. 지금 사정이와 얘기 중이야. 몰래 들었는데 웃음소리도 들리고 분위기 괜찮던데. 네 아버진 절대로 내 편이야.
3: 아버진 원칙이 있어요. 우린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결혼 문제에선 꼭 내 편을 들 거예요.
0: 한목재 자신만만한 말에 진해화는 뭔가 걱정이 되는 듯 부랴부랴 한목재 방을 나간다. 얼마 후 얼굴이 환하게 펴인 종사존이 씩씩한 발걸음으로 한목재 침실로 들어서더니 잭을 보고 있는 한목재를 부른다.
4: 아버지가 밥 먹으래요.
3: 밥은 관두자. 작별 식사는 섭섭해.
4: 작별 식사는 무슨? 한석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후에도 어려운 거 있으면 직접 말하래요.
3: 아버지한테 뭐랬어?
4: 궁금하죠? 비밀이에요.
0: 종사조는 시뚝해서 한마디 던지고 들어올 때처럼 씩씩한 발걸음으로 침실을 나가버린다. 안방이다. 진해화는 슬그머니 걸상을 당겨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 한병선의 곁에 가서 앉으며 슬쩍 말을 건다.
2: 아니, 우리 한석이는 원칙이 있는 분인데 계집애가 뭘 했길래 그렇게 빨리 타협하고 동의했어요?
1: 어쩌면 진주임이 이번 일만은 잘했는지 모르지.
2: 아니죠. 매일 잘하고 있거든요.
0: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들뜬 진해화가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다. 휠체어에 앉은 한목지가 목발로 안방문을 열어 제낀다. 한목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목발을 한 손으로 잡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지고 묻는다.
3: 한석이, 진주임, 두 분께 여쭤봅시다. 우리 민주적인 가정이 맞습니까? 두 분이 무슨 권리로 내 선택을 간섭합니까?
2: 목지야, 너도 참, 여기서 갑자기 민주는 왜 나와?
1: 됐어. 자기, 내 혼사에 관해서는 나도 내 엄마와 의견이 일치하다.
2: 들었지.
1: 참, 아들의 일은 큰 대사인데 식이라도 지려야지.
2: 여보, 식은 관둡시다.
1: 아니. 안 돼요. 꼭 필요함. 마침 나도 요즘에 한가하니 당신이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어.
3: 평생 티격태격하더니 뜻밖에도 내 결혼 문제에서는 전혀 없이 똘똘 뭉쳤네요. 둘이 실컷 하세요.
0: 한목지가 치밀어 오르는 불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휠체어를 돌려 자리를 뜨자 진해화는 급급히 한목지가 열어젖힌 안방문을 닫고 서둘러 한병선의 옆에 가서 앉는다.
1: 자기 말이요, 목지의 일은?
2: 아니, 먼저 당신 얘기나 해요.
1: 내가 뭐?
2: 방금 요즘 한가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그냥 한가한 거지 뭐.
2: 한가하다니요? 뱅이처럼 돌아치던 사람이 갑자기 한가해요? 여보, 당신 보고 잠시 쉬래요? 상급에서 조사를 왔어요?
1: 별거 아니요. 그저 성내 주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태도가 좀 나쁘다고. 조직에서 집에서 며칠 생각해보라.
2: 생각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들림없어요. 이 기회에 트집 잡아서 당신을 정직시키는 거예요. 당신 참 왜 이래요? 귀가 쟁쟁하게 말했잖아요. 쓸데없이 비치지 말고 그 불같은 성격을 좀 고치라고. 이것 봐요. 화를 자초하고 뭐예요 이게?
1: 누군가는 그 매를 맞아야지.
2: 누구야? 왜 맞아요?
1: 규칙은 못 고친다는 법이 없어.

0: 그동안 이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먼들락 끊겼어. 마음 준비를 다 했어. 정지시키면 하지. 그게 뭐가 대단해서. 다 들고 시골에가 살면 되지. 솔직히 농사하는 건 철저하게 배워서 굶으면 안 죽어.
1: 끝장이야, 끝장이야. 이번엔 큰일 났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로선 착오예요.
0: 아이고, 그것
1: 참... 심각하다고요. 아이고, 웃지 말아요.
0: 집에 오니까 왜 당신이 노선을 우느나? 아? 아니, 일하면서 관점이 다른 것뿐인데 왜 로선이 나와? 어? 집을 뒤지요? 아, 누가 나를 두고 비판 대회를 한다? 쓸데없는 생각 마오. 아이고, 아, 여보, 하던 말을 하기요. 우리 묵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속을 해주는 게 어떻겠소? 어?
1: 응? 뭐요?
0: 이속을 해주자고.
1: 응? 그래요, 그래요, 해요. 이적을 해요. 제발 급한 노임으로 이적을 해요.
0: 아참, 그 노임의 일부분은 당비로 바친다고 하지 않았소?
1: 지금이 어느 때라고 당비 걱정을 해요? 정직당한 마당에 무슨 착오를 쳤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나 생각해봐요. 당비는 무슨...
0: 아, 정직을 시켰지 내 당적을 없애진 않았소. 아직도 고사당원이요.
1: 심각하면 면직이에요. 몰라요?
0: 그 말대로면 나 총살 맞아야겠네. 면직은...
1: 총살... 내가 총살할 권리나 있나?
2: 한 번 큰 역경을 치르고 난 뒤라 진혜화는 몹시 예민해 있고 남편의 일에 격하게 반응한다. 이에 화가 난 한경선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방을 나간다. 고혜는 자신의 집에서 나간 육아가 걱정돼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온다. 커튼 하나를 사이두고 호영과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육아의 처지를 고혜는 자신의 일처럼 속상해한다.
3: 너와 호아주머니가 여기서 자고 호영이 저기서 자?
1: 응.
3: 커튼 하나 치고 어떻게 했어?
1: 어차피 여기서 오래 있지도 않겠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도 고마운 거지. 그리고 이 집 식구들 너무 좋아.
3: 아, 요가야, 화난 거 아니지? 우리 엄마 말을 절대 마음에 두지 마.
1: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딱 친구잖아. 그리고 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가자, 말해줄게. 들어.
3: 널 여기에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려.
2: 고혜를 병하려고 방문을 나서는 요가는 본종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는 호영의 어머니와 마주친다.
4: 요가야.
1: 아주머니.
4: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써.
1: 네, 고마워요.
4: 친구니?
1: 네, 구혜예요. 호아주머니야.
5: 안녕하세요.
4: 그래, 그래. 들어가서 물이라도 마셔.
1: 아니에요. 바래다 주던 잠이에요.
4: 어허.
5: 그럼 갈게요.
4: 너와. 네. 저 소녀도 겁네.
2: 고혜는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서야 자신의 팔짱을 낀 요가에게 묻는다.
3: 저분이 호아주머니야?
1: 그래, 저분인 것 같지.
3: 아휴, 하목진 뭐 하고 있대? 그쪽에선 대체 뭐래? 시간도 꽤 지났는데 벌써 두 달이 거의 되지? 멍청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1: 며칠 후에 묵지한테 책을 돌려주겠어. 어쨌든 사람은 만나야지.
3: 그러게. 묵지는 너한테 책임져야 해, 알겠어?
2: 정보청 사안이다. 류초농이 자료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맞은편으로부터 걸어오던 한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를 부른다.
6: 류 과장, 어디 가는데? 한석에게 서류를 드리려고요.
7: 아직도 서류를 갖다 드려?
6: 왜요?
7: 정직당했잖소. 지금까지도 출근 안 한 거 보.
6: 어고 안 하는 건 한석이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 해야죠.
7: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이번엔 로선 착오라고 정책을 반대했어. 국장이 그러는데 그를 거꾸로 들었대. 간부와 군중들을 조직해서 성의가 적발하려고 하오.
6: 언니, 귀띔 하는데 너무 일찍 결론 짓지 말아요. 길은 초심에서 건너야죠. 살피고 또 살피고 잘 건너야죠.
7: 춘홍이. 춘홍이 답지 않게 이상하네.
2: 한목진의 집이다. 한병선은 한가하게 현관 앞에 서서 허리를 돌리며 여기저기 도리원거린다. 얼마 후 마당에 내려온 한병선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종사선 가까이로 다가온다.
8: 아, 저기 사손아.
9: 네.
8: 우리 집 괭이가 어디 있지?
9: 아, 잠시만요.
8: 아, 이리 가져와.
2: 재빨리 괭이를 찾아든 종사손은 텃밭에 서 있는 한병선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괭이를 내민다.
9: 아, 여기요.
8: 아, 그래.
9: 뭐 하시려고요?
2: 한병선은 손에 든 작은 주머니를 묶었던 줄을 풀며 종사손의 물음에 상세하게 설명해줘.
8: 아, 어제 누가 국화씨를 좀 줬어. 풍산고초를 이겨내라고 귀띔하는 거지.
9: 이겨내요? 석이인데 뭘 또 이겨내야 돼요?
8: 얘야, 사실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그럼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야지. 아, 이런 방식은 그 사람의 개성은 물론 본성, 사상, 도덕까지 보여줘 등등, 맞지?
9: 이해가 잘 안 돼요.
8: 그래, 그래.
9: 알겠어요. 한석이의 뜻은 묵지 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8: 맞기도 해. 맞아. 나 이리 줘.
9: 내가 할게요. 제가 밭을 잘 읽어요.
8: 아, 여기 부슬부슬해. 전 몇 개 파도 돼. 아?
9: 네.
2: 종사손은 땅을 파고 한경선은 꽃씨를 심는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일하는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는다. 한편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해낸 한목진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에 흠뻑 취해했다. 이때 종사손이 도적 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한목재 옆에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서서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9: 진짜 수리했네. 정말 대단해요.
2: 종사조는 말을 하는 한편 라디오를 집어든다. 그런데 방금까지 잘 나오던 라디오가 갑자기 음악 대신 잡음이 흘러나오자 당황해 난 종사손은 급급히 변명을 해댄다.
9: 제 탓이 아니에요. 방금까지 소리 났는데.
2: 그러는 종사손을 한목진은 한심하고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째려본다.
9: 기술 있잖아요. 한번 수리했으니까 두 번도 가능해요.
10: 쓸데없이 해온 손질은.
9: 이제 입을 꼭 다물게요.
2: 한목지가 종사손이 상호에 놓은 라디오를 들고 채널을 조절하자 라디오는 거짓말처럼 또다시 음악이 또렷하게 흘러나온다.
10: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내가 엉큼하긴.
9: 내가 왜 엉큼해요?
10: 넌 신의 호구로 되기 위해 나와 결혼하자는 거지. 그럴 거 없어.
9: 그런 거 아니에요.
10: 아니긴 무슨. 거야 간단하지. 우리 아버지는 이곳에 석이야. 내가 부탁하면 바로 해결해줘.
9: 아니에요. 진짜 허구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10: 확실해. 허구 때문에 결혼하다니 수치스럽다. 결혼의 전제는 사랑이야. 우리 사랑해? 아니지. 사랑이 없는 혼인은 비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성매매야. 그럼 넌 뭐가 돼? 어?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엥겔스가 말했어. 엥겔스가 누군지 알아? 넌 모를 게 뻔해. 얘야, 얄팍한 수단으로 벼락 출세를 할 궁지를 한 거 맞지?
9: 진짜.
2: 종사조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한목지를 쏘아보며 한참 씩씩거리더니 돌아서서 나가버린다. 종사손의 뒷모습을 보며 그제야 시름을 놓았다는 듯 한목진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10: 이만하면 먹히겠네. 이젠 가겠지.
2: 드라마 인생향연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랑구는 온통 푸른빛을 띤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 마카오에 이르러 피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서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가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디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 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입 베어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가게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 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流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칼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문화관광 신규 체험 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5% 늘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변온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 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 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영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저 시설을 함께 갖춰 방문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북 공청농장에서는 연합관광팀이 4,500무에 달하는 대규모 논 그림을 구경하고 있고 우이현은 5가지 색깔의 벼로 넓은 들판에 그림을 만들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금의 만무에 달하는 논밭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흙토 곡창이 주는 생동감과 충분한 안정감을 몰입식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독특한 농업자원의 우위를 활용해 논문화를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6번째 시간입니다. 려석연은 독강이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엉기적거리며 거의 담벽 위에까지 바라올랐으나 흙을 이겨 돌을 쌓아 올린 담벽인데다 너무 오랜 탓에 흙이 부서지고 더더욱 그의 몸이 비둔하고 두 손마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다 나니 발밑에 돌이 움쩍하자 두 손을 다잡지 못하여 그만 돌과 함께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풍덩 철썩하고 인분 구댕이에 빠져들어갔다. 덕강이가 달려가 그를 체포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옥추는 민병들을 데리고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수색을 진행하였다. 덕강이는 행리의 집에 들어섰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에 그는 온몸이 굳어졌다. 피투성이 된 딸을 끌어안고 실성하다시피 울어대는 행리 어머니는 이미 목이 다 쉬고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행리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흐리터분한 눈으로 어머니의 우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하였다.
1: 어머니,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전 장수 아저씨가 저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요.
2: 행리야!
3: 행리야!
2: 행리야!
0: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행리 어머니는 더욱 고통스레 통곡하였다.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흐느끼었다. 덕강의 어머니가 땅에 주저앉아 품에 행리의 모리를 받지 않았다. 너무나 피통하여 모리가 아찔하고 몸을 가누기 바빴다. 행리의 창백한 얼굴을 오르만지며 울음을 머금고 불렀다.
2: 행리야, 얘야.
0: 행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삽시에 눈가에 가는 눈물방울을 지으며 나직이 불렀다.
1: 그 어머니.
2: 얘야, 아프지? 그 어머니,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
1: 전 아프지 않아요. 그 어머니.
2: 그래.
1: 저는 큰어머니 집에 가고파요. 큰어머니와.
2: 그래, 가자.
1: 큰어머니. 큰어머니 정말 좋아요. 독강 오빠.
4: 그래, 행리야. 나 여기 있어.
0: 독강이는 행기 곁에 꿇어앉아 그의 한 손을 꼭 잡아주었다. 행기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1: 독강 오빠 왔어.
2: 응.
1: 놈들은 잡았지?
2: 응.
1: 울지 마. 오빠 정말 좋아. 오빠 잘못돼. 나 때문에 괴로워 말아. 놈들과 싸워야 해. 용감하게 끝까지.
4: 앵리야, 앵리야.
0: 그는 이 마지막 몇 마디 말을 남긴 후 독강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보들잎 같은 엷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가볍게 몰아쉬었다. 마른 벼락이 정수리를 내려친 듯 독강이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는 거의 흘리지 않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닦으려움을 하지 않고 오직 행리의 얼굴을 지켜보며 점점 식어지며 굳어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끌어쥐었다. 사람들이 달려였으나 행리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언제나 자기 딸을 위하여 애써오고 고통과 암흑 속에서 십여 년을 살아온 이 여인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고통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는 자기가 딸을 해쳤다고 조소하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딸 옆에서 머리를 쪼아 죽어버리려고 하였다. 행리를 올려놓으려고 구두를 거두러 가던 화자는 부엌 아궁이에서 무슨 물건이 발에 걸려 비칠거렸다. 머리를 숙이고 내려다본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3: 아니, 이건 누구야?
0: 모두들 눈길을 돌리고 보니 포동포동한 흰 두 발이 나타났다. 그들은 욱 다가가서 밖으로 끌어내었다. 숙하는 왕간지를 도와 행리를 죽인 후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왕간지가 악독하다는 것을 잘 아는 숙하는 그가 돌아오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이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만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였다. 창황 중에 평소에 구두를 덮이려고 뚫어놓은 아궁이를 보고 황급히 그리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이 너무 비대하여 겨우 아픔을 참아가며 큰 웅댕이를 비비고 들어갔으나

0: 숙하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복걸하였다.
1: 팔라구 나리, 아유, 은혜를 베푸세요. 부녀자를 관대히 처분해줘요. 아, 모두 그들이 한 짓이에요. 전 무엇이나 다 알려드리겠어요. 아유, 절 때리지 말아요. 전 다 말하겠어요.
0: 초겨울이었다. 하늘에 흩날리는 눈꽃은 아무데나 닿으면 곧 녹아버렸다. 북풍이 휘몰아치는 날씨는 몹시 추웠으나 회의하러 온 사람은 많았다. 북은 몇십 리 안팎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바로 몇 해 전에 왕요일을 처단하던 사장 강가에서 이제 그의 동생 왕간지와 북은 마을에 있던 그의 도당 23놈을 공개 심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일본 놈의 앞잡이 무리를 노려보았다. 순박한 사람들은 외놈보다 매국노들을 더 증오하였다. 그들은 승냥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같이 일본 놈은 생겨날 때부터 나쁜 놈들이지만 한나라 같은 민족인 인간 쓰레기들이 도리어 자기 조국과 동포를 팔아먹고 놈들의 앞잡이로 되는 것은 그들이 인간성을 잃고 이리때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생각되어 짐승보다 더 가증스러워했던 것이다. 격분으로 하여 어머니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었고 상처자리가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여태껏 왕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놈이 왕족에게 잡혀간 것으로 하여 근심까지 하였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그놈이 바로 자기를 못살게 굴고 만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귀였다. 어머니 옆에는 행디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어머니에게 몸을 덮여주는 불길이라도 있는 듯 그에게 바투 붙어 있었다. 행디 어머니는 감히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볼륨을 못하였다. 정부에서 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주리라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왕정세는 아직도 왕간지를 비롯한 매국노 무리들과 함께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비록 태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지만 저지른 죄행에 너무나도 분개하여 노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회오와 창피,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었다.
2: 아주머니, 정말 우린 일 없을까요?
0: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측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해쓱했고 두 눈은 울어서 빨갛게 되었다. 배가 불룩 나온 몸도 몹시 허약했다. 어머니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위안하였다.
3: 이복이, 아내가 말하지 않았나? 우리 공산당의 정책은 밝은 거울과 다 같아서 사람을 조금 더 억울하게 하지 않아. 자네들의 일은 꼭 관대히 처리할 걸세. 아, 그건 다 그 왕간지 놈이 해친 것이거든. 자, 마음 놓으라고.
2: 아주머니, 저희를 좀 봐요.
0: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2: 아, 저희도 붙잡혀 있지 않아요?
3: 아, 그건 장세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심판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이건 용천이가 한 말이네.
0: 행디 어머니는 비록 믿었으나 가슴은 여전히 콩콩 뛰었다. 어머니는 아침에

0: 강영천과 나누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1: 영천이, 저 장쇠와 행리이미는 어떻게 처리하려나?
0: 어머니는 근심스레 물었다.
2: 아주머니 생각은요?
0: 강영천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1: 나 말인가?
0: 어머니는 말을 잠깐 멈추더니 인차 이었다.
1: 내 보기엔 그게 다 그 왕가진 놈의 죄네. 그의 으름장에 어진 두 사람이 그만 겁을 먹었지. 영천이, 자넨 잘 모를 거네. 이전에는 남녀가 사통하면 정말 때려 죽였다네. 우리 마을의 과부들이 바로 그래서 죽었네. 그 남자는 동북으로 도망쳤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0: 그는 강영천이 귀담아 듣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말할 수 없이 후련하였다.
1: 영천이, 그들 두 사람 공로가 있지 않나? 어? 날 구원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왕간지 그 무리를 폭로시켰잖아. 행리, 그 좋은 처녀가 그만 죽었지.
0: 그는 옷소풀 들고 축축한 눈을 닦았다.
1: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네. 제 친자식마저 죽었으니 난 그저 행리가 가슴 아파서.
0: 어머니가 이렇듯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강영천도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말하면 더욱 슬퍼할까 봐 말을 가로채었다.
2: 아주머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정부는 공정해요. 마음을 품 놓으라요. 그들의 형편을 보아 정부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장쇠가 지금도 구리되어 있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기만당한 사람들을 교양하자는 겁니다. 아주머니, 해야 할 때 행리 어머니와 동무하여 그를 잘 위안해주고 그도 교양을 받게끔 해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1: 알겠네.
0: 어머니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감동되었다. 그는 강영천의 손을 잡고 목매어 말하였다.
1: 영천이, 난 벌써부터 우리 정부가 제일 공정하다는 걸 아네. 공산당의 정책은 참 좋거든.
0: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또 물었다.
1: 참, 영천이.
2: 네.
1: 저 행리의 미와 장수의 일은 어떻게 하겠나? 보아하니 아이까지 생겼던데.
2: 예, 그건 아주머니, 그것도 아주머니 생각이 어떠한지요?
1: 아유, 또 이 늙은 러파에게 묻나?
0: 어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1: 아예 함께 살도록 하게나. 응? 그들은 정말 천상 배필이지.
2: 아주머니는 정말 남을 끔찍히 생각해주는구만요. 어쩌면 아주머니 말씀이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까? 이제 동무들과 의논해보고 그렇게 하지요.
1: 그러면 아유, 그들은 정말 다시 하늘을 보게 됐구만.
0: 공개 심판대회는 시작되었다. 현 위원회 조직부 송 부장이 먼저 연설하였다. 그는 왕간지 등 악당들의 죄악을 까발키고 나서 제때에 매국노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왕간지를 진보적 인사로 보아온 과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기 비판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6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